0: Labocharam bambok, that's what I always do.
1: Such a pain is beautiful.
0: Yeah.
1: Same as you.
0: 희망은 실망으로 소망은 절망으로
1: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